0: 광고? 예, 광고.
1: 얼따님은?
0: 어? 깜방깔지 않네, 모두 사람이네. 매트리.
1: 저, 다마로 갈로 뛰어다녀지. 수위자 어때요?
0: 뭠, 깡, 와그로 마로.
1: 아, 다마로 모두 숨기주오. 아니, 조이주오, 아이나마.
0: 다마로가이 수업놀이야?
1: 또 아슈.
0: 아주 멋지, 맛있는 뭔가 보다 배차다. 엄마, 캐치 가야겠네.
1: 아, 깔콕 조리 가르마니 캐치 가르쉬도? 아, 또 퍽도 칼로 주도지. 빨 하웨 파치 조아부 터세. 또 로트로이 왜그라 베시네 카오 파시 아, 카이동추.
0: 조이우도 나게도도. 너도 미안해, 오빠. 뭔가 계속해. 다루? 다루도 적지연에 월을로세. 내 나이 비에, 나이 비에 또 너희 아벨이 바르야니 소리, 너네 뭐로 간세, 아?
1: 빨리 본다?
0: 일레 빨리 매기룽게, 라이트 아래 레이에.
1: 바르야니 초리네 우치니 머다이 너티 감티. એટલું કેતાય તને ના આવ્યું દારૂ કોણ પીએ ખબર છે તને જે આદમીમાં મરદાય નથી જેનામાં છેલાય નથી એવો આદમી દારૂ પીએ ખુમા અને પછી ઠાલા ઠાલા ઠમકા કરે
0: કરવું